자, 빠시 사람 사람 너왜 콰이마 너는 내가 나무파 왜나 샤벨 두고야 뭐라 샤벨 내야 그리고 꿀 샤벨 내야 꿀 샤벨 꿀 샤벨 내야 뭐 뭐라 샤벨 좋아 너왜 난과 불러시야 아 샤벨 가우 파워는 구노 아 샤벨 가우 Ah,